0: 목사라는 교회의 것을 사과하거나 써보고 또 가려 반가게 하는 일들과 여기
1: 아니 그런데
0: 어떻게 그런 그런데
1: 당신의 책권에서 어찌 떨어졌어요? 컴퓨터 무슨 사람이 그 사람을 아니 그런 것입니다. 그런 것입니다. 미국에 있는

순서를 끝났다였어요. 저 어렸을 때 무슨 그릇을 그릇을 그릇을 한끼리 가서 내가 또 뼈가 두 손에 뼈가 다 받아가야겠고 다른 게 뼈가 빈손가